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사회의 길을 외롭지 않게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어려운 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존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나의 가는 길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 만든 장애물을 안전히 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안전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무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우리 보라미님도 2부 함께해요. 출첵 남기셨고 열두광주리님은 훈디 오늘은 시각장애인 어르신들 메시고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건강 증진 대회차 가는 중 지금 그 대절한 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버스 안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거죠? 기사님이 전체 다 이렇게 트시진 않은 거죠? 예. 그치. 다른 분들은 또 안 듣고 싶은 분도 계시고 다른 거 듣고 싶은 분도 계실 테니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미니미니아님, 2월에 입대한 작은 아들이 연합훈련으로 신병 휴가마저 밀렸거든요. 8월 즈음에 휴가가 가능해서 내일 첫 외박 나옵니다. 아, 그래도 외박은 나올 수 있네요. 일부러 걸어서 근처 시장에 과일 사러 가는 길인데 발걸음이 아주 펄짝펄짝 가볍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에 맞춰서 예, 이렇게 띠며 걸어요. 예, 발걸음이 뭐 자동적으로 춤이 나오는 경쾌해지는 예, 아들의 외박. 그래요. 맛있는 거 예, 잘 준비하셔서 그 엄마표 집밥 잘 또 대접해야지 또 우리 외박 나오는 아들한테 화이팅입니다. 우리 은하수 구수롱님께서도 와주셨고 하늘나라 구름이님은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아 기다리고 깨닫고 기다리고 깨닫고 50 중반 되니까요.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보이는 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도 이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20대 때는 안 보였던 게 40대 때, 50대 때는

보이는. 참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거룩님도 상쾌한 아침. 예, 충만님도 와주셨고요. 이 곡 들을까요?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영환 강한 용사 들었고요. 앞서 포스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리고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까지 세 곡 흥겨운 곡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별사탕님은 출근 후에도 계속 들을 수 있는 좋은 아침이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뭐 부장님이 출장 가셨나? 휴가세요 오늘? 그 무두절이라고 하죠. 없을 무, 머리 두. 예, 우리 부장님 안 계신 날. 아, 또 이런 날도 되게 은근히 출근이 좀 기대가 되는. 예. 조금 오늘은 일터에서 평소보다는 조금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쌀이쌀이 햇쌀이님께서 오랜만이에요, 훈디. 우리 3살 이현이랑 뱃속에 있는 또 쌀이랑 듣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현이가 아저씨한테 이 곡 틀어달라고 하네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신청곡으로 남기셨는데 준비하겠고요. 우리 4913번으로 샬씨 덕분에 매일 아침 묵상 또 찬양 들으며 하루를 기쁨으로 열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기에 요 청하신 두 곡을 이어서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먼저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딸 바보가 아니라 이제는 손주 바보가 됐습니다. 도리도리 까꿍 하면 깔깔깔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습니다. 문득 도리도리 까꿍의 유래가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유래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단동 10푼, 즉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던 10가지 동작에서 나왔다는 설입니다. 또 있습니다. 도리도리 각궁에서 나온 말로 세상에는 도리가 있으니 자라면서 이것을 깨닫길 바라는 교육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도리는 곧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리도리 까꿍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예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말이죠. 그 다음부터 손주에게 하는 도리도리 까꿍은 장난이 아니라 귀한 생명을 위한 기도가 됐습니다. 도리도리 까꿍은 아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예수에게 길이 있고 예수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이 곧 도리도리 까꿍인가 봅니다.

이온유의 길, 진리, 생명이었고요. 강명식의 진리 앞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헌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도리도리 깍꿍. 야, 도리도리 깍꿍 안에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이렇게 또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아기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죠? 도리는 곧 길, 그리고 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조치니까, 따르니까. 오늘의 샬롬 생각 도리도리 깍꿍이었습니다. 9시 48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김숙희님도 상쾌한 아침 너무 좋아요 남기셨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도 묵상 공감해 주셨고, 뽀또님 아기 밥 먹이며 곡을 듣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은유라,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축복한다. 지금처럼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 이라고 남기셨고, 닉네임 오지님은 임신 7주차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기 심장소리 기다리는 중인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아까 들으면서 저 광광 울었어요. 아이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세상에 참 살면서 여러 뭐 특별한 순간들이 많죠. 많이 찾아오지만 새 생명,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 특히 이제 아이 엄마들은 더 좀 각별할 수밖에 없죠. 아이의 그 심장 소리를 탁 들을 수 있으니까, 품을 수 있으니까, 10개월 동안.

아이도 그거 기억하는 거 아시죠? 예. 와, 일단 축하합니다. 예, 우진님. 너 초음파 하면서 탁 소리 들을 때, 그때 진짜 아빠도 감격하고 막 그래요. 예.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반짝반짝 선우맘님께서, 저는 늦둥이 아들 키우는 게 올 상반기 동안 가장 잘한 일이에요. 오늘이 우리 아가 김선우의 첫 생일입니다. 아, 선우 생일이구나, 오늘. 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아들과 또 반백살 아빠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아직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예.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매일 아침 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러빔 가득할 거야 들려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일단 우리 선우야 생일 축하해. 야, 정말 좀 뒤늦게 갖게 된, 그래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인데, 야, 그러니까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진짜 막내 아들. 아빠는 반백살이면은 진짜 늦둥이네.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진짜. 물고 빨고 할 것 같아. 그래요. 아, 선우야, 사랑 듬뿍 받으면서, 티 없이 맑게 잘 자라자. 오늘 생일 축하해. 뭐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우맘님 축하드리고요. 러빔 가득할 거야. 전합니다.

0: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 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 주 이름 찬양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치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싶다 싶기도 하고요. 오늘같이 맑고 파란 하늘에서 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좀 가벼워지는 방법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등 쪽의 근육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새다라고 생각하고 팔을 한번 저어보실래요?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반복하다 보면 땀이 날 만큼 힘든 동작입니다. 자, 몸이 가벼워지는 동작으로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오늘을 누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새처럼 가볍게 오늘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노아 앨범에서 날개만 있다면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새가 돼볼게요. 진이920님, 네, 가볍게 오늘 하루 또 보내보자고요. 좋은 친구 209님은 횡성 독수리오 형제 모임 가면서 귀팅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정말 새가 되실 수 있겠는데요. 요새백꿈님, 볼륨 업하고 사무실에서 당향노와 함께합니다. 행복한 곡, 그리고 이 곡 내가 듣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곡들 두 시간 동안 나눠요. 이쁜아님, 구름이 너무 예쁜 금요일 예쁘게 인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외근 나가는 중이시군요. 구름 한번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유진의 구름, 그래서 준비했어요.

베리베리님, 이 곡 맞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두 시간 함께 하고요. 권명진님, 나이가 드니까 등 근육이 빠져서 일을 조금만 해도 아팠거든요.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와, 해보니까 팔이 아파요. 운동 부족인가 봐요. 이쁜 아님. 우리가요 계속 팔도 내리고 있고요. 중력으로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팔도 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거 좀 해줘야 되거든요. 시간 될 때 손도 자주 들어서 어깨와 근, 등에 운동해야 됩니다. 로이스님, 아, 오프닝대로 체조해봤는데 팔 올림과 동시에 으악 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좀 몸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이 신청하신 곡 단양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독특한 목소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신 소피가 부르는 곡입니다. 주 내 안에 있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로이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심의 받으러 가신 날.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떤 결과라도 감사할 마음만 가지려고요. 예, 그 감사의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더 큰 걸 더 큰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님도 오셨어요.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아기곰 엄마님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신청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에 가장 좋은 기회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느끼는 귀한 요즘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이 부릅니다.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어서 아이빅 밴드 김정희 이기명 왜 사역자들이 부른 곡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함께 들었습니다. 블루 딱따구리님께서 오늘의 선물입니다. 신청하셔서 박요한의 목소리로 듣겠고요.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김명수님이 신청하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두 곡 이어갑니다.

3148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김다영,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재활치료 중인 선우라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셨네요. 1부 끝곡을 버전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김명수님이 신청하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들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어서 1부 끝곡으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잠시 후 뵙고요. 오늘 버전을 바꿨다는 건 어노인팅 버전으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합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에게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침 찬양사역자 허태회님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직접 부르신 곡 중에 결혼 축하곡으로 좋을 곡이 있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허태회, 주수미가 함께 부르는 향기로운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데이비드님, 둘째 따님 결혼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바라기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 범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연님, 금요일에 듣는 찬양도 정원님 목소리도 좋아요. 파란 하늘, 구름도 이쁘고요. 임선영님께서 어제 오래된 성경책을 리폼했습니다. 겉표지가 빨간색이었는데 오래되니까 고춧가루처럼 부서러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건 특히 이렇게 부스러지잖아요. 속은 멀쩡한데 첫 성경책 정도 들었고 해서 방법을 알아보니까 리폼할 수 있는 재료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더라고요. 1시간 반가량 씨름하면서 꼼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잘

붙도록 하룻밤 무거운 책으로 눌러두고 아침에 보니까 아주 잘 됐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책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기로 다짐해 봅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네요. 지혜롭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임선영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긴 한데 제가 이 곡 말고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을 같이 듣고 싶더라고요. 사연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찬송이어서요. 이 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동백나무님, 제 지인이 한 번도 교회 출석하진 않았는데 성경 통독을 하고 계셔서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주말에 성경 필사전 같이 방문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못 봤던 그 병풍의 십자가 모양의 새로운 것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작품 설명해 주시는 봉사자님이 똑같이 계셔서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함 또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시는 분들이 또 반갑고 그 수고로움에 감사를 느낀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동백나무님이 이 지인분 함께 성경 필사전을 본 건 정말 잘하셨다. 통독을 하시고 나서 나도 필사도 해볼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하셨다. 9858번님도 당향로 들으면서 운동하고 계시고요. 영주땡님도 오셨고요. 홀리포에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임선영님과 함께 듣고 싶은 땡스 기빙 밴드 앨범에서 오늘은 전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입니다.

하나 패밀리님께서 공부하던 게 끝나서 8월에 졸업하고요. 자격증 준비한 것도 무사히 패스해서 가을엔 자격증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 하셨네요. 대상포진이 재발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누가 시킨 거 아닌데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셨구나. 다음 주에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면 친정엄마 보러 혼자 다녀오려고요. 이번엔 저만 가서 엄마랑 둘이 놀다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와 맛있는 거 먹고 재미지게 보내다 오려고요. 근데 아들이 하룻밤만 자고 와. 예, 난리입니다. 엄마 없으면 아빠가 우리한테 잔소리하고 짜증낸다고. 아, 몰라 몰라. 나는. 지금 하나 패밀리 마음은 하나 패밀리님의 마음은 아 몰라 몰라 난 갈 거야. 엄마가 좀 며칠 없어 봐야 아이들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야 엄마가 이렇게 좋은 예, 그런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며칠 가시는 거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옹기장이 선교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6817번님께서 정원님 예쁜 꽃 좀 보세요. 백일홍이 알록달록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거 보면 좋은 거 보면 혼자 보지 않고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1018번님의 신청곡 어머니의 기도 준비해놨고요. 라니님 오늘 반찬 내고 동생과 엄마와 함께 성수동 데이트하고 피아워십, 예, 컴패션 워십에 집회 갑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질 저녁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신청하신 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피어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오늘 하거든요. 음식하고 있는데 안 오시네요. 한 분이라도 오셨는지 그 사이 예,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셨고요. 제가요 단양로 흔적은 안 남겨도 시골에서 듣기 하려고 데이터 업했습니다. 넉넉하게 들을 수 있어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약돌 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커피향기님, 아니 하루 전엔 계획 세우고 이것저것 해봐야지 하는데 막상 그날이 오면 왜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은 건지.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 운동 겨우 하고요. 아침 비인 속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탄수화물 적게 식단하고 그런데 자꾸 밥에 시선이 갑니다. 다이어트도 힘들고 성경 공부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아니 힘든 만큼 얻어지는 게 많은 거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있죠. 거참. 그래서 좋은 것을 얻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이걸 하면 좋은 거 아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아침 운동하셨네요. 남궁송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최선배 남궁송옥이 함께하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Rains in the Sky, Cowboys for Jesus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LF님, 어제 집들이 하셨군요.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시 가족분들과 함께.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대요. 전복곰탕, 전복미나리김치, 전복회, 낙지, 탕탕이, 초무침, 표고버섯, 문어소보, 바다가 다 왔네요. 동그랑땡, 또 김치 메밀 전병까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셔서 보양식으로 준비했는데 어찌나 좋아하시고 잘 드시든지요.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시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이 저희가 이사하고 12일과 15일에 이사를 하셨고요. 둘째 형님도 내년 4월에 이사하신대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꿀팁도 전해드리고 가성비 좋은 수납장, 조립식 대용량, 철제 시스템 드레스룸 행거. 아유, 그냥 모든 이사의 전수를 다 하셨군요. 이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물건들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주문해서 선물로 보내신다고. 식사도 대접받고 또 이런 선물도 받으시고 시댁분들도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1부에 나눴던 로이스님 심의 받으러 가는 날인데 그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기곰 엄마님 회사 지금 계시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요즘이에요 하셨어요. 자세히 적혀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역시 믿습니다. 은성마음님이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하셨는데 아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은성마음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황금병아리님이 7년의 출근,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인데 홀가분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날이에요. 또 다른 시작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잘하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7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의 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정말 또 중요한 얘기 남겨주셨는데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많은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지금 굴에 수목원에 계세요. 해먹에 누워 계세요. 이렇게 부러울 때가. 예, 신청하신 일상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과 주일로 보내시고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이 찬송은 아가서 2장 1절에 기록된 나는 샤론의 장미,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란 말씀과 표현에 근거해 아이다 귀리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데요.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불멸의 꽃이므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역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전해드립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의 남자 맨 오브 맨 주인혁입니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었다는 것. 그러니 오늘 당장 모든 답을 얻지 못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기다림도 시간 속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시간은 압니다. 게다가 시간만 가장 중요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밀한 것까지 모든 걸 아시는 진짜 찐 재판관이란 사실. 우린 그저 그냥 내 하루를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첫 곡 라스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었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즙 이벤트 해야겠죠. 네, 디딤돌 또 많이 오늘 올려주시고 오늘은 오늘 날짜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6월 26일 네, 626

용기 내서 커피 한 잔 줄이시면 되니까 02-2650-7004 1시 반 이후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선교사업부에서도 힘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이 CBS 방송 직원으로 또 이 사역을 하는 것, 또 조이포의 방송을 만든다는 건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여러분의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베토벤님이 오늘 사무실에서 약간의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화를 삼키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한 내 모습이 못나 보입니다. 아유 왜 그러셨을까? 이게 한순간 이게 하나 둘 말하려고 나오기 전에 사이슬 실했는데 그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우린 참 연약하죠. 맞아. 이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혹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미안하다 얘기하시면 제일 좋은 오히려 합력이 선을 이루더라고요. 내가 너무 흥분했다. 여러분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뭐 점심 먹고 올 때 살짝 바깥에 한 착 돌리면 그냥 다 풀리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마무리하냐가 참 중요하니까 네, 베토벤님 응원합니다. 현아임맘님 이번 주 내내 듣고는 있었는데 출첵을 못한 것 같아요. 뭐가 바쁜지 오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자 디딤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636 문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동안 듣고 있던 분들 들어와 주시고 네, 인사해 주시고 밥 먹다가도 한번 들어오십시오. 네, 줄리 소우님 요즘 열심히 오는데 오늘도 말씀처럼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건 해피를 보통 우리가 히옷 아이에다가 피읍엔 이 쓰잖아요. 해피 사편노 가족 모두 시원하고 해피한 하루 되세요 하는데 귀여운데요. 네. 저도 한번 써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햇빛한 날 됩시다. 자, 박근진 오늘 나는 김정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여러분은 들어와 어서 들어와.

네,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무지개 탄자님이 열정의 최단장님 허락된 새로운 하루도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살아가렵니다 하셨습니다. 벼락수정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랑하고요. 지금 디딤돌 좀 하자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진짜. 지금 100도 안 됐어. 아니 벌써 반이 흘러가는데 2,300은 나와야죠 지금. 여러분 뭐 하세요. 반찬 이름이라도 써주세요. 먹다가 오늘 개구리 반찬이네. 개구리 반찬이면 한글 나오자 하나. 또 보이니까? 네, 깍두기. 단장님 오늘 깍두기 나왔어요. 뭐 이렇게라도 디딤돌 좀 하십시오. 미역국 맛있다. 다 되네. 오늘은 현미밥 뭐 이런 좀 쫙쫙 들어와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시골에 계신 형님이 마늘을 20kg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야 좋은 형님이다. 네. 그대로 놓으면 썩을 것 같아 대문 밖에서 1시간 30분째 음악 들으며 쪽으로 나누고 있는데 허리가 어찌 아픈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주버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시고 직장 다니면서 농사 지셔서 보낸 사랑 생각하며 너무 감사해서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습니다. 파크릭스님. 그러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좀 하셔야 돼요. 앉아서 허리 눌리는 거 참 쉽지 않고. 아유, 그 형님, 참, 그러네요. 예, 아유.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예, 사랑하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라 신선하고 하늘색과 구름도 아름다운 오늘이라고 오늘 리비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리비님 너무 반가워요. 하미경님은 며칠 비가 오고 세찬 바람 부는 날 그래도 맑음입니다 하셨는데 바람이 많이 부나요? 여기는 살짝 부는데. 옥서님 즐거운 금요일 상쾌하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은혜 한스푼님 보내주시는 찬양 들으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 진짜 얘기했더니 소망님 오이지랑 먹다가 베토벤 꽁치조림 임진영님 고등어 김치찜 아 이거 괜찮은데 진짜

이 좋은 아이디어죠, 디딤돌에. 예, 세 개밖에 없나? 또 없나? 참에 있습니다. 현아인맘님. 망고, 아, 이거 뭐 후식이에요, 거의? 후식? 미역국 김치찌개 주님만 사랑님. 맞아. 과일 먹는데 하나씩 올리시니까 벌써 세네 개 되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뻐요. 네. 냉 오징어국 완전 마음에 듭니다. 야, 이 오이 넣고 고춧가루 넣고 오징어국만 탁 끓여서 하나 시원하게. 아, 그 뭐죠? 청양고추 넣고. 그죠? 맛있는데. 거의 다 밥 말아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자, 김상훈 킹덤 오브 갓. 하나님 그 나라에 있겠죠? 상훈 목사님. 이윤수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안성진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까지 듣고 옵니다. 여러분, 자, 디딤돌. 어마무지 하하호호님 동경에 비 내린다고도 올리셨는데 여러분의 날씨도 바람이 세요. 작아요. 뭐 이런 거 다 되잖아. 약해요.

네, 안성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오늘 사과즙 드립니다. 신장균 목사님이 기도하며 키운 사과나무에서 그 맛있는 장수사과를 따가지고 즙을 확 짜가지고 50개 애들이 네,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이제 200 넘었어요. 야, 이게 20분 남았네요. 우리 1부 끝나기 전에 300은 넘어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후반기에 밥 다 드시고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한 번씩 더 노력해 봅시다. 꽃순내님 목장 즐거운 목장 모임 있는 날이라고 하시면서 야 진짜 식사 메뉴 와 부럽습니다. 오이 무침 여기에 제가 오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 오이 참 뭐 대패 삼겹살 마늘 중 비빔장 겉절이 감자절이 미역

0: 맛있게 드세요, 진짜. 신청하신 노래는, 아, 이게 약간 목소리 비슷할까요? 네, 그, 강한 용사는 오용진 목사의 목소리죠. 예, 조화문 목사님. 약간 뭐, 스타일이 락 스타일이니까. 근데 조금 더 굵어요, 오용진 목사님이. 2부에서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님, 소머리 국밥도 있습니다. 고문이네. 왼손공기다리님, 오랜 친구 해운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수술을 앞뒀다는 게 친구분 얘기인가요? 많은 위로와 또 평안 있기를 바라고 또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 기도도 함께 하고 오세요. 프리지아님이 점심에 연어 비빔밥 맛있죠. 네, 전 카이센동이라고 그 일식집에 가면 밥 이제 약간 밥 위에다가 생 뭐 회 뭐 뭐 뭐죠 그 우니 막 이런 거 놓고 막 그거 제일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아, 연어 갖고 또 있잖아요. 꼭 카이센동 위에 하나는. 아, 후식으로 살구 자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자두 되겠습니다. 자두. 가자 사과즙까지. 지려밟고 가셔서 나드님 감사하고 희애예님은 열무볶음밥. 열무볶음밥은 열무비빔밥은 있어도 특별하나 보다. 열무 무침을 삭혀 약간 익혀 볶아가지고 이렇게 되나요? 익은 열무김치를 볶아서. 야, 이거 좀, 예, 레시피를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 주님과 만난 시간에 한번 쓰겠습니다. 자, 파라디조 정현준 기도밖에, 박지연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준비했는데요. 주님 찬양님 거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디딤돌. 저는 전복죽 끓이면서 예쁜 딸과 듬직한 사위 귀여운 손녀딸 주려고. 사랑과 역사가 숨겨져 있는 전복죽. 참 좋네요.
1: 기도밖에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헌혈이 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에 뇌종양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 후에 심겹게 투병 중이신 동백열방교회 사모님께서 현재 큰 고비를 맞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 병원 내 AB형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AB형을 갖고 계신 분 한 최소 세 분의 그 헌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AB형 혈액을 가진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네, 헌혈 동참을 좀 부탁드릴게요. AB형을 가진 우리 애청자들 중에 또 관계되신 뭐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거나 연락해 볼 수 있는 분들 좀 급히 좀 부탁드립니다. 010-4932-9635입니다. 010-4932-9635. 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헌혈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또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연결하실 수 있는 분들 꼭꼭 네, 남성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예, 한 세 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는 AB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동백열방교회 사모님 수술 위한 헌혈 그 피가 많이 혈액이 부족해서 010-4932-9635로 연락을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 예, 마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꼭 관계되거나 연결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시간이 있는 분들 시간 내서 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신학공부 대학은 행복한 하루살이님 제가 잘 모르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통 교단 이름이 딱 나오거든요. 전화해보고 좀 자세히 찾아보고 서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응원합니다. 멋진 여자님 성경적 멘트 공감하며 하차합니다 하셨는데 딤돌 많이 하셨네요.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자, 헤리티지 매스 콰이어 네, 피스 앤 페이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날 살게 하셨네라는 곡 이어서 나갈 동안 자 디딤돌 해주시고 전 2부에서 만날게요. 아집님도 자도 좋아하시군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가는 선상에 있네요. 벌써 주어진 일 중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 식구들 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고난은 이겨내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판단해야 될 일 있으면 분별력을 주셔서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바른 것으로 판단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일, 또 주변의 관계, 가족 안의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라는 것을 품에 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반이 지나가는 이 선상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여기까지가 주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다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이 나라의 모든 교회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전능하신 주님 주의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한 용사 여호와. 네. 강한 용사로 입대한 모모찌님의 아드님이 23일에 입대했대요. 광주로. 23일이면은 진짜 3일 전에 훈련병으로 우선 간 건데 말입니다. 그죠? 어제 성경책을 군부대로 소포 보내줬어요 하셨네요. 건강하게 잘 있다 올 겁니다. 오늘 또 군대 갔다가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아들 만나러 한 여인이 또 네, 차를 몰고 간다고 합니다. 네. 민트초코님이 찬양 너무 은혜입니다. 전 신장 투석 위한 수술한 남편 병원 가느라 치즈 한 장 넣은 한 입씩 뜯어 먹으며 차 안에서 찬양 들으며 병원 가요 하셨습니다. 남편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산사랑님 오랜만에 방 구조 바꾸고 청소하고 야 청소엔 또 사평로죠. 네. 보조개님 저희 도시락 반찬은 두부 도톰하게 들기름에 부친 후 침. 아, 이 들기름에 맞아요. 부치는 깍둑 썰기 한 후 양념간장을 넣고 졸였고 호박과 같이 무침 최고인데요. 이용자 식사를 먼저 돕고 먹어야 되니까 부족이님 이제 드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모르겠네. 갑자기 엄청 궁금해집니다. 제마님 37년간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왔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혼자서.

서 여행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신영균 권사님 아들이 뇌출혈 수술했다고 했는데 일반 병실로 갔대요. 기도하신 모든 분들 해주셔서 고맙다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식구들 위해서. 자, 오늘 디딤돌 해야 되거든요. 아직 뭐 400도 안 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더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힘을. 블루딱따구리님처럼 고무장갑 끼고 있어서 늦었다고. 그래도 빼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출근하는 길에 헬스연님, 여신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디딤돌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 신영균, 방금 신영균 권사님의 남동생이세요. 신장균 목사님이 사과즙 50개.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보조개님 지금 도시락 먹고 있으시다고 하시는군요. 맛있게 드세요. 자,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봐야지. 꼭볼 거야.

네네, 이름 아시죠? 주님 아실 겁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별사탕님 반갑습니다. 저도 왔어요. 대표님이 나가셔서 들을 수 있다고. 귀여우세요. 데이빗 장로님, 아, 둘째 딸 결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토요일 날 완전 행복한 결혼식. 예, 축복합니다. 정말. 야, 여러분도 축하의 글 좀 올려드려 주세요. 데이빗 장로님, 네, 둘째 딸 결혼. 사위 이제 둘을 다 맞이하시는 거네요. 베토벤님,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셨나요? 하이디 8529번이 12년 동안 다닌 학원을 퇴직한 지 일주일도 첫날은 출근 안 하는 게 어색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하시면서 좀 쉬세요. 네, 쉬실 수 있는 시간 좀 쉬시고, 예. 또 식구들이 계속 아팠다고 하는데 주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해피홍님, 디딤돌 혹시 사가지 받게 되면 헌혈하신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 부탁드리고 또 그 동탄 근처에 누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아, 동백에, 예, 수지 쪽이죠, 동백이요. 네. 동백 열방교회 사모님이 수술로 뇌종양 판정 수술로 큰 고비를 맞고 있는데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수혈이요. 네. 010-4932-9635 AB형을 가지신 분들 좀, 예, 혹시 조금 멀고 힘들더라도, 예,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 좀 달려가 주시면 어떨까요?

AB형 혈액까지 우리 애청자들 중에 계시면 한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일 위에 열심히 달려가신 사모님 살려낼 기회입니다. AB형 혈액 가지신 분들 남성 여성 구분 없습니다. 네. 여성분 중에서는 미혼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고요. 남성 괜찮고 010-4932-9635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모님의 쾌유를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동백 열방교회 사모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010-4932-9635로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님이 올 큰아들 강원대 춘천 들어가서 1학기 내내 4시간 걸려 목요일 저녁에 와. 아,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수업이 있나 보군요. 그래서 춘천에 와서 초등부 교사, 성가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봉사, 찬양당, 대학부 예배, 제자 훈련, 그리고 수업이 있는 화요일에 다시. 화요일에 교과서 포장 알바도 했다고요? 에어컨 없이 먼지 속에서 일하고. 야, 이 아들 잘 될 수밖에 없네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네 아들. 아유, 멋지네요. 진짜 부럽고 멋집니다. 그 아들 정말 아, 용돈도 안 받고 기숙사 밥값도 안 받아. 엄마 힘들다고. 그래도 형한테는 아니, 형 단장님한테는 와라. 밥값 줄게. 진짜 오면 꼭 줄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소망님 점심 먹고 성경 필사하시고 있고 5141번님 간호조무사 공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626번째 들어오는 댓글에 담겨진 그분에게 사가지 50개들이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몰타였죠? 몰타? 지명이 몰타? 네, 몰타 러버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디딤돌이 무엇일까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사람이 글을 10개 써도 그냥 한 명으로 되지만요. 게시글 숫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0개를 쓰면 10으로 올라가요, 숫자가. 그러니까 디딤돌을 몇 번 하냐에 따라 그 숫자대로 다 가니까 626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80 남았습니다. 80. 자, 이제 여러분 디딤돌 하시던 분들 한 번씩 쫙 들어와서 여러분 그 80 안에 딱 들어오면 사과습 당첨. 이거 좋잖아요. 한번 들어와 주세요. 한 달 전 단장님께 후원 얘기하셔서 작은 금액으로 후원을 시작했는데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에 눈물 찔끔하며 후원금을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귀한 사역하시는데 작게나마 일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그냥 1시 반 이후에 전화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했고요. 자, 일주일 내내 마음 했다가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시면 그냥 시작 한번 해보시죠. 성경의 말씀대로 축복도 받고 또 귀한 사역에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02-2650-7004. 그래서 아 단장님 커피 한잔 사드린다. 일주일에 한잔 3,000원짜리 그런 생각으로도 좋고요. 그래 정말 수고하시는 CBS 직원 앞에 앉아서 마주보고 한 달에 한번 밥 먹는다. 그렇게 2만 원도 좋고요. 만 원, 2만 원 여러분 그 금액이 없어도 살만하시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02-2650-7004, 2650-7004로 전화하시면 네 통화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또 기도도 해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8106번님이 좀 일찍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읽어요. 이틀 동안 핸폰 사진 옮긴다고 컴퓨터랑 씨름했는데 사진이 중간중간 안 보여서 서비스 센터 간다고. 이제 다녀오신 거죠? 또 주님의 숲도 시원하게 잘 들으셨겠죠? 이 곡 어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처음에는 가슴에 묻으라고 하고 그 다음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그대 내가 어려움과 모든 걸 그래 내가 담당하고 내 탓이라고 훌훌 털어버리는 단계까지 가야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를 아프게 했던 자들도 그 발걸음을 축복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사랑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면서 헤어지면서 사랑했었다고 그리고 축복의 노래를 해준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까요? 그 이별은 또

다른 각자의 삶을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바로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 같고 해서 오늘 김필 곽진원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네, 이 곡 어때? 걱정 말아요. 그때 김필, 곽진원 그리고 마이클 장. 네, 그 사관님이죠. 호산나 구세군 목사님이십니다. 네. 2613번님 디딤돌 하셨고 너구리는 뇌출혈 회복 중. 누굴까요? 너구리 남편분인가요? 네. 딸은 취업 준비, 아들은 편입 준비. 온 가족 힘내시고, 네,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 글이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남편분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프로나늘님이 장마가 늦게 찾아온다고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려밟고 가소서 나드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가슴살 삶아서 깻잎 김치에 야무지게 먹고. 야, 이건 완전히 건강식인데요. 다이어트 하시나요? 그리고 커피 내리고. 동세미님은 샌드위치 드셨군요. 라벤더님 호박죽 끓여서 먹다 빨리 출첵하라고. 근데 늦게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하늘빛바라님 찬양 잘 들으셨죠? 8106번님은 저는 정기 후원은 못하고 일시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죄송해요. 무슨 죄송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기영님은 CBS 후원하려고 편의점 도시락 하나 줄였습니다. 한 달에 5천 원 약정했고 6월분은 입금했습니다. 새내기 후원자. 야, 도시락을 그러니까 드시는 거군요. 참참. 마음이 뭉클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가 후원하자고 하지만 저는 이 축복의

의미로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일주일 동안 후원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직접 아직은 못 참여하셨지만 마음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애청자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616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800까지 왔어요, 지금. 자, 오늘은 맑은 물 정수기님 축하합니다. 6844님, 예, 사과즙 50개가, 네, 또 신장규 목사님이 맛있게 따 키우고, 맛있게 짜서, 네, 봉투에 담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다. 잔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일하실 겁니다. 벼락 수정관님은 아 열심히 일하고 계시군요. 아유, 땀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두 분이서 큰일을 하시네. 에,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시아님 늦게라도 체크업 너무 감사해요. 경원선님도 달려와 주셨어요. 플럼코트 자두와 플럼 자두 살구에 에프리코트를 섞인 어 맛있겠다. 이거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후원하다 끊었었는데 단장님 권면이 예수님의 목소리 외치는 것 같아서 전화 다시 건다고. 아 미용님 어려운 중에 다들 어려운 중에 하시는 거 압니다. 참 감사합니다. 삼남매 아빠님 혼자서 공장에서 일하신다고. 혼자서 일하셔요? 다 점심은 어디 가셨나요? 안전한 일이시죠? 네, 요즘 하도 혼자 일하다가 무슨 일이 TV에 나오니까 둘이 꼭 같이 해야 될 일은 꼭 둘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진짜. 예.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 세상에. 맑은 물 정수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맑은 물 정수기님이 사가지고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디딤돌 해주셔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하늘 천도 복숭아즙 받을 겁니다. 괜찮은데요. 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이 끝곡이네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0: 분사묘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0: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신없이 일에 빠져 살다가 갑자기 오랜 친구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날이 있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나? 괜히 궁금해져서 휴대폰을 들었다가도 바쁜데 방해되진 않을까 싶어 슬그머니 내려놓기를 몇 번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꾹꾹 눌러보낸 문자 한 통은 고작 이 세 글자입니다. 잘 지내? 거창한 명분도 없고 대단한 소식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절을 함께 통과해온 네가 지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도 반갑게 받아줄 사람 하나. 언제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친구 하나 있다면 참 잘 살아온 인생일 것 같아요. 작년 가을부터 299일 동안 함께해온 이 찬양의 시간도 청취자 여러분께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은 조혜영 편곡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서울 코랄랩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심플리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조혜영 편곡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서울 코랄랩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심플리포의 아카펠라 찬양에 이어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쿼르테포유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0: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오늘 경기를 치른 나라들의 찬양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이번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축구 명가 독일의 찬양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대표적인 코랄 아인페스테브르크 이스툰저 고트,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버전을 토마스 엔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는 유럽 축구의 강국이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인 히딩크 감독의 나라이고요.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영토는 작지만 경제력과 문화 영향력이 큰 북서 유럽 국가인데요. 문화 예술, 특히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큰 발자취를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에 걸쳐 활약한 작곡가 얀 스벨링크가 작곡한 합창곡 칸타테 도미노, 주님을 찬양하라, 피터 필립스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챔버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인 미국은 모든 면에서 강국이지만 찬양에 있어서도 용광로라고 불릴 만큼 풍성한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CC 와이넌스의 찬양으로 들어보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토마스 앤스의 찬양이었고요. 주님을 찬양하라. 칸타테 도미노. 피터 필립스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체인버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블레스드 어슈런스 CC 와이넌스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부르는 자들을 돌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시편 14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구자철 작곡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을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랑,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을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담아낸 곡이었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디사이플스에 이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송영훈 주리의 듀엣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제키리님이 보내주신 장윤영의 겸손, 그리고 보혜사님이 보내주신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주제가네요. Live Like That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동료는 생겨도 친구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조금은 맞는 것 같아요. 친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낸 세월 한가운데서 어느새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쓰이고 아무 이득이나 명분 없이도 기꺼이 응원하게 되는 사람. 그냥 오랜

것, 친구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오래도록 함께한 사람들을 친구라 부르셨죠. 친구는 세월이 빚어낸 선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전화나 문자로 가볍게 잘 지내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주일 보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66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의식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자,
1: 오경
0: 뭐였더라? 분들을 아, 위해서 기억력 테스트. 자, 모세 오경 다섯 권 하면 뭐다?
2: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0: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올포원에서 한 번씩 다뤘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두 권 중에서 민수기 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다섯 권이 왠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맨날 읽어도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도 같아요.
3: 네. 그래도 민수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제.

0: 거쳐간 곳, 이제, 그러니까, 광야가 이제 그래도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냥 저는 이제 광야의 책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 저는 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약간 이론편이라면 거룩하는 법과 예배하는 법이 기록된 이론편이라면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실전편 같아요. 광야에서 직접 실전편.
2: 맞아요. 다 맞아. 엄청난 책인데요. 이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헤매다가 여기 가나안에 꼴이 나기까지의 이 엄청난 어떤 여정을 거쳤나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3: 근데 반쪽짜리 성공기 아닌가요? 아, 출애굽한 원조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민수기가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서 같은 거 그런 건가요?
4: 저는 이 민수기가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그 성공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민수기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인생의 오답노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5: 열 가지 재앙, 그거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책.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책이 민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6: 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대신에 그 반역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끈질기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오히려 민수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답노트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귀가 쫑긋한데요. 민수기가 말하는 인생 승리의 비밀을 설교에서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원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5: 민수기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베 미드바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아까 우리 강성훈 전사님 말했듯이 이제 이것이 출발을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 제조법을 받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가장 많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백성을 카운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카운트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몇 명인지 카운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싸움이 목적이다, 군대 편성이 목적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죠. 실제로 전쟁을 또 치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를 카운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카운트를 통해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0: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즉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이 우리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인생을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이고요. 이것은 민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 마음속에 넣어준 영적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가룟유다가 그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더라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졌죠? 그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입니다. 교회는 영적 군사를 길러내는 병영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며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력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아버지께 불러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라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지만, 그 가운데 사막의 샘 같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0: 아멘.
2: 사망, 방황, 그리고 죽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앞으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정말 놀라운 사명,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동시에 군사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0: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축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이면서 동시에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이 축복권을 묻어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바로 이 축복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축복권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전쟁을 싸우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고 묻혀두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권은요, 축복하는 사람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아,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축복하는 사람이 꼭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세상으로 내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배낭이나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신발도 여분으로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누가 되든지 평안을 구하고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권세요,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열악한데 내가 축복할 수 있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축복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리가 그겁니다. 축복은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축복의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명. 당신은 세상을 축복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얻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리스도인의 삶,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삶에서 당신이 축복하는 그 놀라운 사명은 당신을 축복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 오늘도 감사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아멘.
0: 내일도 다시 떠오를 부니엘의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얼굴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 아멘. 아멘.
4: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뭐 21장에

0: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노뱀이 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근데 22장에서 24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막으시고 오히려 복을 빌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축복을 절대로 변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고 오히려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되게 하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럼 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반역한 그들을 향해서 왕이라고 하셔, 왕. 여러분 보세요.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할 때, 허물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냥 내가 그냥 보잘것 없을 때 그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역에 대해서는 나에게 거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를 축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뭐 괜찮은 허물도 없고 나에 대해 항상 호의적인 사람만 축복한다면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우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꼭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일관성.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이죠. 이것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광야의 들소 떼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돌진할 때 아무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표현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들소 떼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할 뭐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 8장에서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보장이죠. 이것은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인데 21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키는 것을 먹으며,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고 사건화되는 거죠. 그 노예떼들이 그 죄악 덩어리들이 놀랍게도 암사자처럼 수사자처럼 담대한 존재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초라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들수 힘처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강인해지냐면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 발락 왕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야 니네들이 지금 얕보고 멸시하는 죄인들이라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움킨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존재들이다. 이것은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이 발락이라는 말 자체가 짓밟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거든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들은 정말 강인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민수기를 저는 읽으면서 관통하는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민수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66권 시리즈 중에 22번째 시간 오늘 민수기 편인데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그 이전에 알던 민수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이렇게 위기처럼 왔던 책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다르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진짜 뭐 이렇게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서 사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동. 뭐
4: 제가 감히 다른 사람을 축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축복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다.
5: 완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여기 민수기에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6: 저는 허물을 안 보셔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나만 그 허물 갖고 이 더러운 허물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하나님 안 봐주시고 더 벗겨지고 커진 저 너무 커졌나? 커진 나만 보시는구나. 계속 커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것이 성경인데 바로 또 오늘 민수기가 그 중에 한 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광야의 여정에서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3: 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고 광야살이에서 이거는 놓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기록을 하신 건지 그 이제 이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딱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모세오경 책들은 또 어떻게 같이 이렇게 읽어주면 더 이게 힘이 날까요? 네,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아, 그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그 타락,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정도로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 인간의 타락상의 깊이에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그 오리참으심과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은혜, 이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선택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더 민수기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강조. 이것이 민수기에서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그 항상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아, 민수기는 우리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할 때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귀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거나 또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민수기에서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 그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디 그리고 이제 출발선을 땅 하면 이제 뛰잖아요. 1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성막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 신호법 서로 가르쳐주고 진치는 법, 행진하는 법 이런 걸 전부 다 이론으로 배워요. 그 11장에 딱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11장부터 반역사건이 등장해요. 반역사건을 제가 쭉 좀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먹는 문제입니다. 부추, 오이, 참외, 마늘, 고기 이런 거 먹었던 거랑 뒷부분에 가면은 물 문제예요. 다 먹는 문제가 일단 민수기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리더십이에요.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0: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하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다시 이제 리더십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환경이에요. 환경. 13장, 14장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가나안의 환경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그 초롱성 같은 성들과 자이언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후반으로 가면은 코스가 에돔 지역을 통과 못하게 하니까 돌아서 가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거기서 또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가면 영적 음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아, 그런 고난의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원망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 바꿀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꼭 같이 읽어야 할 성경은 제가 볼 때 모세오경 안에서는 다시 레위기를 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약으로 넘어간다면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 로마서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민수기를 전체 읽으면서 나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고난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거를 충분히 봤잖아요.
0: 봤죠.
1: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보면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한 오답 노트를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 광야 선배들도 실패한 가나안 땅에 깊이 잃고 꼬리 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2: 네, 그 민수기가 시작하는 1장부터 눈길을 끄는 게 인구조사예요. 또 26장에선 두 번째 인구조사도 하는데요. 우리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좀 안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3: 맞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두 번씩이나 했는데, 여기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줄어든 지파와 늘어난 지파가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인구조사가 이제 두 번 행해지죠. 이제 최초의 인구조사가 한번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고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이죠.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외울 때 603550 601730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603,550명, 601730명. 그러니까는 40년이 지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를 카운트하니까 거의 60만인 거예요. 죽은 만큼 태어난 거예요. 죽은 만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이 죽었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하면은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것 같아요. 민수기 보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이제 조사를 쭉 해보면 결국 반역한 지파는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지파들이 흥황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겠는지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면서 반응할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면서 기도할 거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판이하게 그 결과가 달라진다. 달라진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럼 이어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군사로 개수를 하셨으니까 영적 군사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요. 광야 생활 가만히 묵상해보면 불평, 불만도 터져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2: 맞아요.
3: 저

0: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1: 그 보면 그 명절 때 우리 민족 대이동,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막 짐 짊어지고 아이 안고 업고 또 어른들 모시고 광야가 또 그늘도 없고 또 물도 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를 여섯 개나 지나가는데 가축까지 400만 이 떼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2: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 레디 할 때는 신내산에서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좀 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 전염병으로 아까 전에 숫자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14,7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에는 봐주지 않으셨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또 조동철 목사님께 궁금합니다.
3: 한번 잘 보시면 출애굽기 그 15장에 22절부터 2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책망도 안 하시고 단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불평의 어떤 그 이유가 생존에 대한 부분일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책망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너네들이 불평한 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셔서 책망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단물로 바꿔주신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는 이제 불평은 정말 이거는 배가 불러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용납 못할 불신의 불평입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좀 더 나은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사치스러운 불평인 거죠. 그러면서도 교만한 불평이죠. 민수기 11장부터 나오는 이 다베라에서 이 악한 말, 이걸 필두로 해서 16장, 21장, 뭐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데 14장, 22절에서는 10번이나 너희가 나한테 반역을 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인한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때는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다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내가 불평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내 아픔이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나오는 불평인지 하나님께 다 알아서 들으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평안하고 잘 될 때 내 속에서 불평이 툭툭 튀어나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지금 민수기에서 두 번 1장과 26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대기에도 나오는 그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다윗이 최고의 강대국일 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1만 4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을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 뭐냐면은 평안하고 잘된 상태에서 교만하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리더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도 두렵지만 광야가 아닌 왕궁에서 호요식할 때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아까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하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원래 그 판이하게 다른 조사예요.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목적이 뭐냐. 보통 우리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군사력,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도 다 호적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 로마가 인두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당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인구조사가 돼야지 세금이 종합 1년에 얼마 정도 거칠지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지? 내가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지? 이게 인구조사의 동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망하신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는 이제 동기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카운트 하시겠다라는 동기니까 행위는 똑같지만은 동기가 목적이 완전히 다른 인구조사라고 봅니다.

0: 이해가 돼요. 네.
1: 자, 불평은 정말 조심조심. 모세 같은 사람도 바위, 그죠? 다 지나가고 나서 바위 마지막에 두 번 그렇게 세게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쓴맛 봤다는 그 이야기 민수기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3: 아, 네, 그렇다면 우리 호텔 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민수기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주시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불평 분만 하다가는 니들 천국 못 가 이런 얘기인 건 건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사실은 바위를 찾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위를 치면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만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지민 씨가 하신 질문하고 좀 연결을 지으면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지만 믿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다루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기만 하고 놓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2: 아멘.
4: 광야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냥 그분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민수기는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악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냥 죽으라고 붙어있어라. 그냥 매달려라. 울어도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분 안에서 망하라.
0: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불평 불만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은 그 불평 불만의 내적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천국에 못 갑니다. 불신앙이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붙어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단순히 그 불평불만과는 동기 자체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쏟아놓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거는 기도죠, 기도. 부르짖음이죠. 근데 그것과 불신앙에서 나온 불평불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불신앙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4: 결국은 믿음의 문제네요, 그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2: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0: 맞아.
2: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들으면서 광야의 길이 결국은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해 두신 인생 필승 비법을 좀 더 알고 싶거든요. 이 민수기가 그 자체가 오답노트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점, 그리고 이것만은 꼭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을 세 분 목사님께서 한 가지씩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0: 저는 22장에서 25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의 대적들에게는 내가 얘네들을 보호하고 있어, 나를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시는 이제 그런 미닝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근데 그 모압 왕이 여인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그 제사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영적 음행 사건과 실제적인 음행 사건이 휩쓸리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오답 노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 따라와요. 성경 내내 따라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들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음행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정말 너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1: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일이에요. 모두가 다 아니야, 이건 우리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간 하나님이고 뭐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훗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두 사람만 살아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 특별한 두 사람의 운명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스스로 묻게 하신 질문. 너에게 나는 누구니? 내가 정말 너희 하나님이 맞니?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그 내가 도구요? 뭐 내가 너희의 그 헬퍼냐? 아니면 정말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맞니? 이걸 계속 물으신 것 같아요.
2: 그 민수기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발람의 그 사건 전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하는 그 내용도 보면은 그 정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 혈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모세가 그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역을 하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세가 보기에는 반역을 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저런 인간들은 안 돼라고 말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거룩하게 바꾸어서 내 백성인데 네가 뭔데 모세 네가 좀 내게 쓰임받았다고 내 백성을 함부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반역한 자라고 말하느냐,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 했을 때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 때 책임감 있는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패역한 그들을 끝까지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0: 방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꿀 거다.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시게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목이 마르고 가라고 적의 공격을 받고 내가 초라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기회다. 어떤 기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목이 마라 죽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진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2: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로 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불만 쏙 이렇게 집어넣고 오답노트 잘 들고요. 가나안 입성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길에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포원 시청자 질문타임 코너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의 즉석 문답과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제대로 듣고 민수기 하나씩 든든하게 옆에 끼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3: 불평 나올 때 민수기 오답노트 꺼내보며
4: 영적 군사답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이 사투리를 배운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수많은 우리말의 보물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쓰는 말 중에는 아이가 알아두면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규택의 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시작한 지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6개월을 거의 다 보냈고요. 이제 7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 와 진짜 빠르구나 싶은데 6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 오늘 금요일, 나만의 어떤 그 상반기 결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잘한 일,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건 잘했어, 내 자신 기특해, 뭐 이런 건 뭔지, 혹은 아, 하려고 했는데 시도조차 못했거나 아쉽게도 도중 하차한 일.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는 한번 다시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 둘 떠올려 보는 것만 해도 나름의 어떤 정리이자 중간 점검, 또 다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그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서재현의 달리기 들으면서 열었습니다. 상반기 결산 오프닝으로 한번 다뤄봤는데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야 이건 진짜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근데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 내가 중도 하차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 그냥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나름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26년 이제 뭐 6월이 끝자락인데 7월부터 다시 또 남아있잖아요. 하반기. 이제 반환점을 돌고 다시 또 이제 후반전을 달려야 되니까.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은 나만의 상반기 결산 이거 좋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아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첫 학기 잘 다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그치.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초딩이 되는 아 얼마나 이거 아이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까. 예. 학교에 가는 근데 잘 적응하고 친구도 사귀고 무사히 여름방학을 맞는다. 이건 굉장히 아 성공적인 전반기인 거죠. 비슷하게 보면 저도 뭐 사실 딱히 아 이건 진짜 잘했다 싶은 게 지금 꼽아보자면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거 저도 그건 있어요. 몸 관리 잘했다. 아파가지고 샬시를 생방을 뭐 몇 번 빠진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상반기 개근한 거. 아, 요거는 나에게 예,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지점입니다. 몸 관리를 잘했다. 예. 아, 그리고 2026년 딱 시작할 때 저희 그 제가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 463 되게 여러 좀 곡절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일단 부딪혀보자. 시도해서 예. 또 지금 잘 순항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감사한 또 부분이네. 아. 그래요. 나리린님께서 훈디 저는 아이가 기관에 가기 시작하면서 운동 시작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운동량을 더 늘렸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져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운동을 할 때면 생각이 싹 리셋, 지워집니다. 운동만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느낌 들어요. 아이들 보내고 아침 2시간, 오, 꽤 오래 하시네. 늘 샬롬 CCM 들으며 열심히 달립니다. 아직 헬린이라 기구도 한 10kg 들지만 남들을 볼 때 한 50kg 드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 헬린이랍니다요. 라고. 그럼 러닝도 하시고 또 뭐 근력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산소와 무산소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막 역기나 뭐 이런 거 들면서 근력 운동하는 게 너무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예. 달리는 건 뭐 음악 들으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근육이 다 빠졌어요 지금. 자전거 탈 때 그 다리 근육만 좀 남아 있고 상체 근육은 아 이거 좀 다 빠졌습니다. 어 근데 이게 꾸준히 운동하시고 멋지세요 진짜. 예, 멋지십니다. 0958번님 올해 제가 잘한 건 매일 성경 말씀 암송 외우고 또 필사도 하고 큐티한 부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또 잘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한 상반기 잘하셨습니다. 요셉의 꿈님 상반기는 글쎄요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하반기는 잘해야지 각오 다져봅니다 하셨고요. 광수사랑님 지난해 몽골 선교 다녀오고 12월부터 다시 선교 준비하고요. 드디어 7월 20일 두 번째 몽골 선교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으셨네. 막바지 잘 훈련 또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있고요. 장문의 사연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크고 작은 고민들 뭐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샬롬 CCM이 조이포유 개편으로 인해서 오전 8시부터는 생방송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한시적으로 지금 재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중이죠. 진파랑님 오늘 아침은 버스에 앉아가면서 여유롭게 듣네요. 금요일 이제 주말권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강명식 이 곡 들을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가는 길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온유님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루도 결석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단 말씀, 큐티로 주님과 대화한 시간들, 그게 감사하네요. 라고. 쉽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하루의 루틴처럼 꼭 챙기는 큐티 시간. 야, 이거 너무 소중하고요. 예. 하반기도 쭉쭉쭉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망구님은, 훈디, 오늘 작은 아들 이삭이가 해군 퇴소식 하는 날이라, 연차 냈어요. 지금 아들 만나러 가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아들 덕분에 생방 들을 수 있고, 거기다 또 아들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네요. 훈디 반갑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 될것 같아요. 와우! 라고 지금 들뜨셨습니다, 지금. 정말 손꼽아서 기다려왔던 날, 오늘, 6월 26일, 우리 아들 퇴소식 하는 날. 뭐, 통화는 하셨겠지만, 직접 만나서, 아들 얼굴 보고, 손도 잡고, 해군 그 제복 입은 늠름한 아들.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동안.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잘 만나고 오세요. 날씨도 오늘 환상적이고, 좋은 날입니다. 미나짱님은, 좋은 아침! 상반기 결산이라. 저는 올해부터 일본어 동아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본어 공부. 그래요. 혼자 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같이 무리지어서 동아리로 하면, 또뭐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고, 같이 또 회화해야 되고, 또 어학은 그 실전이잖아요. 해봐야 되잖아요. 회화를. 일본어 동아리 좋은데. 그러니까 배워두면은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짠! 이렇게 써먹을 날이 이렇게 찾아올 겁니다. 일본 여행을 뭐 가셔도 좋고요. 내 일본어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 내 일본어를 알아들을까? 너무 좋네. 그 동아리 멤버분들과 함께 같이 뭐 짧게 여행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혜영 작가도 어학 공부하거든요. 틈틈이. 그 앱으로 해요. 앱으로. 그 듀오, 그 있잖아. 앱으로 해가지고. 어학 공부는 배워두면 또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할 날,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빼고 다 하네. 나만 안 해, 어학 공부. 청신한 공기님. 훈디, 저는 일기 쓰기를 못했어요. 올해는 뭔가 좀 민기적거리게 되고. 그치만, 가족 독서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권씩 책 정해서 다 같이 읽고, 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책 읽은 소감도 듣고, 보드게임 하면서 도란도란, 뭐, 노는 시간이죠. 그런 가족 시간을 작정하고 가졌어요. 자, 내일도 그 모임이 있는 날인데, 6월의 책은 윤동주의 시집이었어요. 그 시집 읽은 거 나누러 브런치 카페 갑니다. 딸둘 마음이라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너무 좋은데? 요즘 뭐 책을 안 읽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뭐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데, 텍스트 책을 읽고 그걸 느낀 점들을 또 나눠야지 그게 정말 내게 되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서 또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좋다. 가족들이 어떻게 다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뭐 올해 지속되어 있고 매달 한 권의 책. 그럼 최소 10권을 읽겠네.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성인 1년에 한 권이 채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서량이. 근데 이렇게 10권씩 대단하십니다. 올해는 책도 많이 못 봤네. 나만 빼고 다. 나만 빼고 다. 올해는 왜 책을 못 봤지? 청신한 공개님도 잘 이어가시고. 내일 윤동주님의 시집 읽은 내용도 되게 궁금하다. 후기도 나중에 한번 올려주셔요. 발바닥에 땀나기님, 어학은 부딪혀야 합니다. 영어는
이게 뭐 영어 캠프

아, 이거 회사인가요? 깨알 홍보합니다. 라고. 필리핀 로이하우스 영어 캠프 어때요? 라고. 아. 틈새시장. 예, 살짝 또 홍보해 주셨고요. 닉네임 세이님. 저는 우리 집 강쥐, 보리랑 지금 산책하면서 벤치에 앉아 듣네요. 파란 하늘, 초록초록한 나뭇잎 너무 예쁩니다. 라고 금요일 아침 풍경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아, 좋네요. 행복한 쭈니맘님. 저는 상반기 잘한 거, 수술과 여러 가지 치료 또 항암을 잘 버티고 있는 거요. 이거 말곤 제가 상반기 딱히 한겸 이거만큼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돌보고 지칠 수 있는데 다시 또 일어서서 치료 꾸준하게 받고 회복되고, 이거야말로 우리 가족들이 또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대단하십니다. 박수, 박수, 박수. 행복한 주님 앞에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꿈을 꾸셔야지, 그죠? 남은 치료들 하반기에 몰아붙여서 잘 받고, 내년부터는 건강한 모습으로 고3 아들 챙기고, 예, 놀러도 가야죠. 꿈이 야무지죠? 꿈은 뭐다? 이루어진다. 예. 그 꿈을 계속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예, 곱씹고, 그러면 내년에 정말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주님은 파이팅! 파이팅, 팅팅! 예. 김은경, 나의 삶이 주께 영광.

크록스의 오 마이 갓 들었고요. 옹기장이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 어노인팅 예수는 나의 영광 그리고 김은경 나의 삶이 주께 영광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다샤님은 훈디 작년까지 못 담그던 김치를 올해 상반기 동안 제가 종류별로 담가보고 있습니다. 늘 김치를 해주시던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제가 열심히 김치를 만들어 병원으로 배달하고 있네요. 이제는 제가 물김치도 아주 맛깔나게 담습니다. 괄호 열고 제가 생각하기에 괄호 닫고. 아 뭐 내 입맛이랑 뭐 다 별 차이 있겠어요? 야 물김치까지? 상반기 결산해보니 저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일취월장했습니다. 라고 아 그렇군요. 그동안은 이제 엄마표 김치를 맛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제는 내가 직접. 예. 근데 김치 종류가 되게 좀 뭐 복잡하잖아요. 배추김치도 있고 뭐 갓김치, 파김치, 예, 뭐 물김치 뭐 여러 가지. 그 만드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양념도 종류마다 다 이렇게 다를 텐데 그 김치를 올해 상반기에 담그고 또 병원으로 또 배달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도 쾌유하시길 저도 함께 빌게요. 예, 하다샤님 와주셨고 북앤커피님은 저는 금년 3월 24일부터 새로운 직업의 세계에 용기를 내어 발을 들여놨어요.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닙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론 수업 또 금요일 토요일은 병원 실습 주일은 교회에서 오후 3시까지 있는데 체력이 약간 딸리는데 그래도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60이 훌쩍 넘어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예순이 넘으셨어요. 환자 직접 만나는 금, 토요일도 너무 재밌습니다. 긍정 만렙. 저는 저를 칭찬해요. 예. 아 멋지십니다. 진짜. 이렇게 즐기면서 어떤 또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뭔가를 배워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아, 근데 그걸 즐거이 감당하고 예, 기꺼이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예. 멋지셔요. 북앤커피님. 마음의 아판자님 저희 아이들 6살, 4살 오늘 두 아들 어린이집에서 감자 캐기 한다고 과자 음료수 챙겨서 갔어요. 아, 며칠 전에 복숭아 따기 체험하고는 복숭아 작은 박스를 가져와서 맛있게 온 가족이 먹었거든요. 이런 체험하고 오는 거 또 먹을 거 챙겨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예, 저를 다 경험했습니다. 고구마 감자도 캐고 뭐 딸기밭에 가서 딸기도 따오고 복숭아도 따오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현장에 가서 흙도 밟고, 예, 뭔가 본인이 직접 채취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감자 파티, 예. 예향 기획 프로젝트 음반 중에서 이 곡 함께 나눌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초이스 썬더님, 아싸! 금요일은 역시 메들리죠. 찬양 메들리.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기셨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였고요. 앞서 예양 기획 프로젝트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오화평 연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짧게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사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롤러코스터엔 안전바가 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2000번 넘어진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세요. 개그맨 김국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사회의 길을 외롭지 않게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어려운 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존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나의 가는 길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 만든 장애물을 안전히 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안전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무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우리 보라미님도 2부 함께해요 출첵 남기셨고 열두광주리님은 훈디 오늘은 시각장애인 어르신들 메시고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건강 증진 대회차 가는 중 지금 그 대절한 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버스 안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거죠? 기사님이 전체 다 이렇게 트시진 않은 거죠? 예. 그치. 다른 분들은 또 안 듣고 싶은 분도 계시고 다른 거 듣고 싶은 분도 계실 테니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미니미니아님 2월에 입대한 작은 아들이 연합훈련으로 신병 휴가마저 밀렸거든요. 8월 즈음에 휴가가 가능해서 내일 첫 외박 나옵니다. 아 그래도 외박은 나올 수 있네요. 일부러 걸어서 근처 시장에 과일 사러 가는 길인데 발걸음이 아주 폴짝폴짝 가볍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에 맞춰서 예, 이렇게 뛰며 걸어요. 예, 발걸음이 뭐 자동적으로 춤이 나오는 경쾌해지는 예, 아들의 외박 그래요. 맛있는 거 예, 잘 준비하셔서 그 엄마표 집밥 잘 또 대접해야지 또 우리 외박 나오는 아들한테 화이팅입니다. 우리 은하수 구수롱님께서도 와주셨고 하늘나라 구름이님은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아 기다리고 깨닫고 기다리고 깨닫고 50 중반 되니까요.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보이는 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도 이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20대 때는 안 보였던 게 40대 때, 50대 때는 보이는 참 그렇습니다. 이 곡 들을까요?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영환 강한 용사 들었고요. 앞서 포스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리고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까지 세 곡 흥겨운 곡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별사탕님은 출근 후에도 계속 들을 수 있는 좋은 아침이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뭐 부장님이 출장 가셨나? 휴가세요 오늘? 무두절이라고 하죠. 없을 무, 머리 두. 예. 우리 부장님 안 계신 날. 아, 또 이런 날도 되게 은근히 출근이 좀 기대가 되는. 예. 조금 오늘은 일터에서 평소보다는 조금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쌀이쌀이 햇쌀이님께서 오랜만이에요, 훈디. 우리 3살 이현이랑 뱃속에 있는 또 쌀이랑 듣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현이가 아저씨한테 이 곡 틀어달라고 하네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신청곡으로 남기셨는데 준비하겠고요. 우리 4913번으로 샬씨 덕분에 매일 아침 묵상 또 찬양 들으며 하루를 기쁨으로 열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기에 요 청하신 두 곡을 이어서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먼저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딸 바보가 아니라 이제는 손주 바보가 됐습니다. 도리도리 까꿍 하면 깔깔깔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습니다. 문득 도리도리 까꿍의 유래가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유래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단동 10푼. 즉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던 10가지 동작에서 나왔다는 설입니다. 또 있습니다. 도리도리 각궁에서 나온 말로 세상에는 도리가 있으니 자라면서 이것을 깨닫길 바라는 교육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도리는 곧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리도리 까꿍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예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말이죠. 그 다음부터 손주에게 하는 도리도리 까꿍은 장난이 아니라 귀한 생명을 위한 기도가 됐습니다. 도리도리 까꿍은 아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예수에게 길이 있고 예수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이 곧 도리도리 까꿍인가 봅니다.

이온유의 길 진리 생명이었고요. 강명식의 진리 앞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도리도리 깍꿍. 야, 도리도리 깍꿍 안에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이렇게 또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아기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죠? 도리는 곧 길, 그리고 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조치니까, 따르니까. 오늘의 샬롬 생각 도리도리 깍꿍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도 묵상 공감해 주셨고, 뽀또님 아기 밥 먹이며 곡을 듣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은유라,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축복한다. 지금처럼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 이라고 남기셨고, 닉네임 오지님은 임신 7주차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기 심장소리 기다리는 중인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아까 들으면서 저 광광 울었어요. 아이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쵸. 세상에 참 살면서 여러 뭐 특별한 순간들이 많죠. 많이 찾아오지만 새 생명,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 특히 이제 아이 엄마들은 더 좀 각별할 수밖에 없죠. 아이의 그 심장 소리를 탁 들을 수 있으니까, 품을 수 있으니까, 10개월 동안. 아, 아이도 그거 기억하는 거 아시죠? 예. 와, 일단 축하합니다. 예, 우지님. 너 초음파 하면서 탁 소리 들을 때, 그때 진짜 아빠도 감격하고 막 그래요. 예.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반짝반짝 선우맘님께서, 저는 늦둥이 아들 키우는 게 올 상반기 동안 가장 잘한 일이에요. 오늘이 우리 아가 김선우의 첫 생일입니다. 아, 선우 생일이구나 오늘. 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아들과 또 반백살 아빠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아직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예.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러빔 가득할 거야 들려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일단 우리 선우야 생일 축하해. 야, 정말 좀 뒤늦게 갖게 된, 그래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인데, 야, 그러니까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진짜 막내 아들. 아빠는 반백살이면은 진짜 늦둥이네.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진짜. 물고 빨고 할 것 같아. 그래요. 아, 선우야, 사랑 듬뿍 받으면서, 티 없이 맑게 잘 자라자. 오늘 생일 축하해. 뭐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우맘님 축하드리고요. 러빔 가득할 거야 전합니다.

0: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 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 주 이름 찬양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우리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치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0: 한 사람의 발에 맞는 신이 다른 사람의 발에는 꽉 끼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삶의 비결 같은 것은 없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의 말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0: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단거리 육상의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렸던 칼 루이스는 끝까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경주에서 힘껏 달리다가도 80m 지점에 오면 항상 씩 웃었다고 해요. 나머지 20m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면서요. 모든 것은 즐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요셉 차소화의 나와 세상을 살리는 착한 웃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이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랑에 기대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여기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하늘 보좌 떠나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거스르는 백성에게 주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어제도 오늘도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고요. 정운숙의 찬양으로 온유한 주님의 음성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172번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재숙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누가 주를 따라 보내드리고요. 이문균의 음성으로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푸른 동사님, 이 새벽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아, 그래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겠죠. 고샘맘님께서는 우리 손길에서 나눔과 치유가 있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상록수님, 상쾌함으로 좋은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열어갑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꽃마리님께서는 통일전망대에 다녀오셨다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북한 땅 바라보면서 분단국가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크게 부르고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다윗처럼님, 택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 오빠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와 왼쪽 무릎 인대로 인해 아픕니다. 지금은 많이 낫기는 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문 올려봅니다. 오빠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시기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동생이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오빠는 새 힘 얻으시겠습니다. 다윗처럼님 기도에 함께합니다. 진영님께서는 잦은 출장으로 계속 일찍 일어납니다. 건강에 새 힘 주시기를, 운전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정성화의 오직 믿음만이 정해주셔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오뚜기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미쉘의 찬양 청해주셨어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0: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김명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 벌써 6월의 끝자락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향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황정관 트리오의 내가 매일 기쁘게 김일교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6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사도행전 5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오늘은 세속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표적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사도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자신들이 모든 백성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가장 큰 권위자여야 하는데, 먼저는 예수가, 곧이어 제자들이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의 인기가 급상승했으니 참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성전의 담당자로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세속적 행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온 누리에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의 행복을 벗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0: 엄정행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리고 먼저 보내드린 곡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금빛 수로님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좋은 아침 모두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랜만에 옛 직장 분들과 회식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이 시간에 뵙는 명희님도 조금씩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의 매일 만난다는 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편안하고 반갑고 행복한 만남에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비유해 주시니 참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오로라님께서는 이 아침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낭망치 않고 능히 이겨낼 힘 주소서, 엄마의 건강 백내장 수술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잘 받으시고 완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화이트 모카님 김수지의 찬양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

들으시고요. 이어서 콩나물국밥님, 주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찾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을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시편은 새로운 기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열면 우리가 알게든 모르게든 상상 너머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시편은 반복해서 증언한다. 시편은 기도 안내서지만 종교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교정해주기도 한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이 성경적 기도는 기도 행세를 하는 텅 빈 감상주의를 폭로한다.

앨런 F. 데이비스의 하나님의 진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등대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시편 23편 아주여성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경수님께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다가 한동안 안 보이던 분이 최근에 다시 나오셔서 마음이 많이 반가웠습니다. 찬송 경쾌하면서도 은혜로워서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참 반가운 신도여를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성탄 찬양이라고 성탄절 즈음에 주로 많이 듣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오늘 반가운 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같이 듣도록 하죠. 국립합창단 참 반가운 신도여. 이어서 3244번께서 새벽 4시부터 9390 즐겨 듣는 찐팬입니다. 2부 마지막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는 명희님 한마디에 끌려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찬송 생각나서 신청하신다고 횡성댁 영자님이시군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폴라리스 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영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 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0: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마음과

꽃마리님께서 청해 주신 마커스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현대인들은 바깥에서 햇볕 쬐을 일이 참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휴대폰 열고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는 이미 해가 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몸속 생체 시계가 아,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깨어나고 또 낮에 햇빛을 쬐면 축 처졌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도 나오고 밤에는요 잠도 더 잘 오게 도와준다고 하죠. 우리 내일 아침에 말이죠. 딱 10분만이라도 주님 주신 환한 햇살을 듬뿍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어떨까요?

이슬은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주일 앞두고 찬양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며 정말 햇빛 쬐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같은 찬양들 오늘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생긴 밴드 찬송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정말 햇살 같은 찬양 그리고 먹구름이 있어도 그것을 헤치고 저 푸른 하늘에 햇살이 비친다는 가사 리즌의 스카이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좀 힘차고 경쾌한 찬양에 몸도 쫙 펴시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좀 건강하게 마음도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임 님께서 요즘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한의원에 자주 가신다고 아픈 분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시며 송승현의 주님의 손 청하셨는데 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마음 님께서는 양평 다녀오시며 아침에는 방송을 잘 못 들으셨는데 CCN 캠프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자주 소식 전하신다고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청해 주셨는데 서현실의 음성 준비하고 있고요. 두 곡 듣고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참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죠.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 CCM 잉글리시 진행할게요.

0: 김은영의 CCN 캠프. 자, 금요일에 만나게 될 초대 손님이시고 또 코너지기이기도 하신 자,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1000번째 정성원입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늦은 시간에 잘 돌아가셨어요?
1: 아이, 뭐 집이 가까워서.
0: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맞아요. 네, 목사님 뭐, 제가 네. 저 섭외했을 때 네, 네. 제일 좋았던 게 목사님께서 저희 네. 방송국이랑 가까이 계신다. 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네. 이게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네. CCM 잉글리시 영어 선생님이 되신 2회차이신데요.
1: 그러게요.
0: 네. 선생님이 많아지셔서 정말 공부방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 네.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는 네. 거의 공부하는 자세로 네. 학생이 된 자세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좀.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더 많이 들으면 좋겠네요.
0: 맞아요. 그쵸? 자녀분들에게 혹시 네네. 아주 뭐 간단하게 노래 들으면서 혹은 그렇죠. 찬양 들으면서 우리 네. 영어 공부 한번 공부라기보다 그냥 재미있게 얘기 듣다 보면
1: 맞습니다.
0: 저절로 된다.
1: 네네네. 네.
0: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또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네. 첫 번째 생방송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목사님의 노하우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짜 네.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1: 아니 저도 네, 부끄럽습니다.
0: 자, 오늘 준비하신 곡이 어떤 건가요?
1: 아, 저는 토탈 프레이즈라고요. 원래 브루클린 테버네클 콰이어라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정말 합창을 잘하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불러서 정말 유명해진 곡이긴 한데 사실은 추천을 따지자면 이제 흑인 그 브루클린 테버네클 말고 다른 흑인 콰이어에서 이제 시작해서 만들어졌던 그 아주 파워 충만한 찬양 합창곡입니다.
0: 맞아요.
1: 네.
0: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모 TV 프로그램에서 네, 네, 네. 그 합창대회 나가는
1: 네,
0: 그래서 네, 네. 헤리티지 베스콰이어가 맞아요, 너무 멋진 맞아요. 도전을 했고 네, 네. 거기에서 흘렀던 그 한 장면.
1: 그렇죠.
0: 와, 저 정말 지금도 그
1: 전율.
0: 전율.
1: 맞아요.
0: 소름 촥. 너무 멋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그 곡을 네. 우리가 가사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네. 네. 또 그 감동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토탈 프레이즈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1: 이게요. 토탈이라는 말하고 프레이즈가 사실은 안 맞는 그런 거거든요.
0: 네. 이상한데?
1: 저도 이제 이거를 이 곡을 처음 본 게 2004년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이제 합창곡으로 처음 봤었었는데 어떻게 토탈 프레이즈? 토탈 하면 우리가 토탈 무슨 패션 뭐 그런 걸로 많이들 쓰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뭐 아니면 그냥 다 싸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냥 이거는 온전한 찬양이라고 말하면 더 맞아요.
0: 아, 온전하게.
1: 네. 네, 온전히 그냥
0: 온전한 찬양.
1: 다 내 마음을 다 때려 붓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0: 때려
1: 토탈이,
0: 붓는
1: 때려 붓는
0: 네네 그 느낌. 근데 이 토탈이 실은 네네. 우리는 토탈이라고 하지만 네네네. 영어식 발음은 네. 조금 쑥스럽기는 토라 이렇게 되나요?
1: 왜냐하면 저도 참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미국의 영어는 사실은 그 악센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0: 아,
1: 예, 네, 그러면
0: 토랄.
1: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슈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발음 기호로 하면은 이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네. 그거 있잖아요. 그 발음이 하는 건데 그게 약한 발음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이제 단어에서 강세가 있는 부분만 모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슈화시킨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그냥 토럴 프레이즈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는 발음을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영국 가면 또 그렇게 안 하죠.
0: 그렇죠. 영국식 영어가 오히려 귀에 쏙쏙 잘 들릴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모든
1: 맞아요.
0: 발음 기호를 다 해주니까.
1: 그렇죠. 예, 네. 예, 예.
0: 자, 가사 볼까요?
1: 네. Lord, I will lift mine eyes to the hills 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로드는 우리 주님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눈을 들어서

0: 그 힐스, 언덕, 산, 네, 위를 쳐다본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의아한 표현이 사실은 마인이라는 부분이거든요.
1: 네.
0: 예, 네, 사실은 이제 나의 눈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1: My
0: My eyes
1: eyes라는 네.
0: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mine eyes 이거는 이제 고어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뭐 제가 굳이 찾아보자고 한다면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my eyes라고 하지만 오래된 성경적 혹은 시적인 표현으로 할때 mine eyes, 나의 것, 또
1: 네.
0: 나의 눈, 뭐 약간 뭔가 좀더 이렇게 움켜지는 듯한 그런
1: 네.
0: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1: 오, 시적 표현이라고
0: 네.
1: 말씀하시니까
0: 네.
1: 성경의 시편 역시
0: 그렇겠죠.
1: 아주 오래된 그래서
0: 맞아요.
1: 거기에 등장하는
0: 예.
1: 영어식 시적 표현이 꽤 많더라고요.
0: 그쵸.
1: 찾아보면
0: 예.
1: 여기에도 그렇게 mine eyes가 사용이 되었다.
0: 네.
1: 네.
0: 그리고 다음이 knowing my help is coming from you라고 하잖아요. you는 하나님, 당신, 주님이시고요. 그러니까 knowing이라는 건 약간 분사 구문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 뭐 이제
1: 어려워요, 분사
0: 너무
1: 구문.
0: 어렵나?
1: 네.
0: 내가 알면서 아는 것, 나의 도움이 당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1: 네.
0: 말을 한다는 거죠.
1: 네.
0: 예, 그다음에 이제 your peace you give me in time of the storm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당신의 평안 사이에는 that you give me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관계 대명사라고나 하나? 예. 당신께서 주시는 평안 언제? 스톰의 시간대에. 예. 폭풍과도 같은 그런 때에 나에게 주시는 평안, 딱 약간 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렴구에 이제 아주 우리에게 전율을 주는 듯한 그런 그 메시지가 사실 전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You are the source of my strength. 예. 당신은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
1: 네.
0: 예. source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1: 그렇죠. 뭐 요리 재료 할 때도 소스
0: 뭐,
1: 다
0: 소스, 뭐,
1: 그러잖아요.
0: 그런데 이제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1: 네.
0: 이제 그, 원천.
1: 네.
0: 네, 원천. 삶의 원천. 그다음에 이 온천의 시작점은
1: 네.
0: 어디일까?
1: 그럴
0: 물의
1: 때도
0: 근원, 뭐,
1: 근원.
0: 이런 거를 따질 때 소스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의 힘의
1: 원천.
0: 원천이
1: 네.
0: 되신다는 말이에요. 뭐 이거는 뭐, 굳이 그때, 곧이곧대로 해석했단 그렇지만, 그냥 당신은 나의 힘그 자체.
1: 네.
0: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손을 들어서 어떤 와중에 진짜 온전한 찬양으로 당신에게, 당신을 향해서 내 손을 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사실 이 곡에서는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멘이죠.
1: 맞아요.
0: 예,
1: 아멘이에요.
0: 아멘이죠.
1: 아멘의 이 반복되는
0: 네.
1: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이 부분이 정말
0: 예.
1: 토럴 프레이즈가 되는구나.
0: 그러니까요. 이게 막
1: 완전 몰입하게 되잖아요.
0: 한겨강겨 막
1: 네.
0: 쌓여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메시지 자체가 진짜 아멘으로 계속 반복 화답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0: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멘이 사실은 예. 감동의 포인트가 아닌가? 예. 이
1: 맞습니다.
0: 토럴 프레이즈.
1: 굳이 영어로
0: 네.
1: 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0: 맞습니다.
1: 쌓이는 우리가 다알
0: 예.
1: 수밖에 없는 감동.
0: 그렇죠.
1: 흑인 연가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짠함이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네,
1: 근데
0: 맞아요.
1: 여기에서는 그게 오히려
0: 네.
1: 엄청난 힘으로
0: 네, 파워가 그냥
1: 딱
0: 뭐 아주
1: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
0: 네.
1: 억압되고
0: 맞습니다.
1: 억울하고 눈물 나는 그
0: 맞습니다.
1: 모든 우리 민족 정서인 한과도
0: 아주 잘 맞아 이쪽.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 아멘이 시작할 때가 저음부터 해서 이제 남성 파트하고 엘토가 아멘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쌀쌀해서 가잖아요.
1: 네.
0: 처음에는 뭔가 약간 한과 힘듦 그런 것도 담겨져 있지만 이제 그것이 막 해소가 되는.
1: 그렇죠. 더큰 다른 힘으로
0: 맞습니다.
1: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음악을
0: 네.
1: 전공하셨으니까 이 부분의 뒷부분에 쌓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악적인 접근까지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CCM 잉글리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토탈 프레이즈 오늘은 버전이 아까 뭐였죠? 브루클린.
0: Tabernacle Choir. 예.
1: 오늘은 브루클린
0: Tabernacle
1: 태버나클
0: Choir.
1: 콰이어
0: 예.
1: 버전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0: 네.
1: 다음에 또
0: 아, 그러면 네.
1: 만나야죠. 선생님, 영어로 인사해 주세요.
0: have a good night.
1: See you again.
0: See you again.
1: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정성원 영어쌤과 함께한 CCM 잉글리시였습니다. 박수!
0: 감사합니다.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한 CCM English 오늘 너무 멋진 곡을 또 들어본 것 같습니다. Total Praise, 더 브루클린 태브나클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렸고요. Total Praise를 들으면서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수화가에도 Praise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Every Praise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곡 더 해외 CCM으로 전해드릴게요.

헤즈키아 워커의 에브리 프레이즈 전해드렸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아바 오셔서 라이브 워십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T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윅 워렌의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신앙 시작점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세 가지의 본질적인 답을 알게 해줍니다. 첫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둘째, 사람은 왜 지으셨는지. 끝으로 당신이 지으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사는 건지.

0: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라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가지고 풀어나가 봅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신학은 내가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라 해석하면서 어디에 의존하지도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말씀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당연한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미래를 다 꿰뚫으시고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정한 우주 공간을 관리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시공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를 헤아려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제 가장 궁금한 핵심 질문,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신 하나님은 홀로서도 자기 충족적이고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데 만물 자연과 천사들과 영화롭게 지내시지 왜 또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인 나는 내 뜻대로 할 뿐이고 하면 그건 최초고 최고며 완전한 일일 뿐이다. 나는 흑암을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세계로 만들었고 공허를 살아 숨쉬는 온갖 생명으로 채웠으며 혼돈을 균형과 질서로 재편했다. 내 이력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람을 지은 거다. 그것도 유별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버금가는 신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푸틴, 시진핑 같은 강력한 통치자도 우리 원래 모습과 상대 안 될 것입니다. 칼빈과 본회퍼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창조주의 대리자로 세웠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적 본질이고 신분입니다. 아담만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입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신학은 이사야 42장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이 주장은 다소 이기적 뉘앙스고 하나님을 독재자 자리에 앉히는 느낌입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섭리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생명 구도와 운영 섭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전 생명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쇠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시신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B2E의 찬양 주님의 춤추리 전해드렸어요. 금요일 함께하는 시신캠프. 자, 2부에서는 사연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오랜만에 어린이 찬양을 두 곡 전해드렸어요. 찬호울, 히스플랜 찬호울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내가 만약 나비라면 샬롬 노래 선교단이죠. 솔티와 함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295님, 야간 자습하고 돌아오는 고딩 아들 기다리며 CCM 캠프와 함께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시편 23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곡들이 있죠. 시편 23편 가수를 따로 적지 않으셔서 저희가 오늘은 시편 23편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오벳의 시편 23편 준비했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송정미 씨의 음성 함께 해보겠습니다. 또 스프로우님께서는

11시가 넘어갈 때면 살짝 이제 주무시러 가신다고 손 흔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11시 넘어서 춤추는 레이니들이 많이 나옴직한 그런 곡들을 들을 때 살짝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잠이 깨시겠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들으신 두 곡이 바로 그런 곡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명선의 네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수프로님 신청하신 All About You, Breathing Worship의 깜찍한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송정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시편 23편을 노래한 찬양 또 오벳의 시편 23편 전해드렸습니다. 토피넛 라떼님, 사랑하는 은영님, 우리 태은 작가님, 어제도 힘든 하루 보내고 좀 고됐는지 일찍 꿈 날아가고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지만 은혜 예배 들으며 편안하게 함께해요. 늘 건강하세요 하시며 주가 일하시네 신청곡 써주셨어요. 오늘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을 만드신 분이죠. 이혁진 씨의 음성으로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립니다. 또 신혜숙님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청해 주셨는데 오늘 이 곡은 정말 뭐 가창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범수 씨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오늘 김범수 음성으로 전해드려요. 아비가일님께서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써주셨는데 남유어십 찬양까지 함께 해볼게요.

남미워십의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앞서 김범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2017년 제 녹음 버전 전해드렸어요. 강서정미경님께서 큰따님 이름이 저와 같은 은영이라고, 시집가서 곁에는 없지만 또 자주는 못 듣지만 온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시며 옹기장이 곡을 써주셨는데, 오늘은 옹기장이 그리고 양아인 씨가 함께하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를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꽃잎 휘날리던 눈부신 언덕, 흐릿한 얼굴, 흩어지나가는 이름 두 자의 안부를 묻고 예쁜 기억만 남겨두었지. 흘러간 시간, 사실과는 달리 그저 우리를, 다시 서로를 좋은 사람이란 막연함과 평온 속에 가두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푸르른 날들이다, 뭉뚱그리고, 오, 바보 같은 시절이다, 외길 하나 돌아가기 멀어진 숲속이다.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의 노래 뭉뚱그리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같이 날아보고 싶다 싶기도 하고요. 오늘같이 맑고 파란 하늘에서 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좀 가벼워지는 방법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등 쪽의 근육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새다라고 생각하고 팔을 한번 저어보실래요?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반복하다 보면 땀이 날 만큼 힘든 동작입니다. 자, 몸이 가벼워지는 동작으로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오늘을 누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새처럼 가볍게 오늘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노아 앨범에서 날개만 있다면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새가 돼볼게요. 진이 920님, 네, 가볍게 오늘 하루 또 보내보자고요. 좋은 친구 209님은 횡성 독수리오 형제 모임 가면서 귀팅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정말 새가 되실 수 있겠는데요. 요새백꿈님, 볼륨 업 하고 사무실에서 단양노와 함께합니다. 행복한 곡, 그리고 이 곡 내가 듣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곡들 두 시간 동안 나눠요. 이쁜아님, 구름이 너무 예쁜 금요일 예쁘게 인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외근 나가는 중이시군요. 구름 한번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조유진의 구름, 그래서 준비했어요.

베리베리님, 이 곡 맞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두 시간 함께 하고요. 권명진님, 나이가 드니까 등 근육이 빠져서 일을 조금만 해도 아팠거든요.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와, 해보니까 팔이 아파요. 운동 부족인가 봐요. 이쁜아님. 우리가요, 계속 팔도 내리고 있고요. 중력으로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팔도 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거 좀 해줘야 되거든요. 시간 될 때 손도 자주 들어서 어깨와 근, 등에 운동해야 됩니다. 로이스님, 아, 오프닝대로 체조해봤는데 팔 올림과 동시에 으악 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좀 몸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이 신청하신 곡 단양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독특한 목소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신 소피가 부르는 곡입니다. 주 내 안에 있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로이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심의 받으러 가신 날.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떤 결과라도 감사할 마음만 가지려고요. 예, 그 감사의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더 큰 걸 더 큰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님도 오셨어요.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아기곰 엄마님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신청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에 가장 좋은 기회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느끼는 귀한 요즘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이 부릅니다.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어서 아이빅 밴드 김정희 이기명 외 사역자들이 부른 곡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함께 들었습니다. 블루 딱따구리 님께서 오늘의 선물입니다. 신청하셔서 박요한의 목소리로 듣겠고요.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김명수 님이 신청하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두 곡 이어갑니다.

3148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김다영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같은 재활치료 중인 선우라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셨네요. 1부 끝곡을 버전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김명수님이 신청하신 주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들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어서 1부 끝곡으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잠시 후 뵙고요. 오늘 버전을 바꿨다는 건 어노인팅 버전으로 조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합니다.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 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이어스 러브레터 허유미님과 같이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문 열었습니다. 데이비드님이 오셨는데요. 드디어 내일 둘째 딸 결혼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당향노도 축하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축하드리고 이렇게 잘 키우느라 수고하셨다고 데이비드님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침 찬양사역자 허태페님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직접 부르신 곡 중에 결혼 축하곡으로 좋을 곡이 있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허태페 주소미가 함께 부르는 향기로운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데이비드님, 둘째 따님 결혼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바라기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 범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연님, 금요일에 듣는 찬양도, 정원님 목소리도 좋아요. 파란 하늘, 구름도 이쁘고요. 임선영님께서 어제 오래된 성경책을 리폼했습니다. 겉표지가 빨간색이었는데 오래되니까 구춧가루처럼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건 특히 이렇게 부스러지잖아요. 속은 멀쩡한데 첫 성경책 정도 들었고 해서 방법을 알아보니까 리폼할 수 있는 재료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더라고요. 1시간 반가량 씨름하면서 꼼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잘 붙도록 하룻밤 무거운 책으로 눌러두고 아침에 보니까 아주 잘 됐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책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기로 다짐해 봅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네요. 지혜롭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임선영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긴 한데 제가 이곡 말고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을 같이 듣고 싶더라고요. 사연을 보니까

포근하게 느껴지면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함 또 전해봅니다 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시는 분들이 또 반갑고 그 수고로움에 감사를 느낀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동백나무님이 이 지인분 함께 성경 필사전을 본 건 정말 잘하셨다. 통독을 하시고 나서 나도 필사도 해볼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하셨다. 9858번님도 당향로 들으면서 운동하고 계시고요. 영주땡님도 오셨고요. 홀리포에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임선영님과 함께 듣고 싶은 땡스기빙 밴드 앨범에서 오늘은 전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입니다.

하나 패밀리님께서 공부하던 게 끝나서 8월에 졸업하고요. 자격증 준비한 것도 무사히 패스해서 가을엔 자격증도 나올 것 같아요.

사이에 많은 일들 하셨네요. 대상포진이 재발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누가 시킨 거 아닌데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셨구나. 다음 주에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면 친정엄마 보러 혼자 다녀오려고요. 이번엔 저만 가서 엄마랑 둘이 놀다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와 맛있는 거 먹고 재미지게 보내다 오려고요. 근데 아들이 하룻밤만 자고 와. 예, 난리입니다. 엄마 없으면 아빠가 우리한테 잔소리하고 짜증낸다고. 아, 몰라, 몰라. 나는. 지금 하나패밀리님 마음은, 하나패밀리님의 마음은, 아, 몰라, 몰라. 난 갈 거야. 엄마가 좀 며칠 없어 봐야 아이들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야, 엄마가 이렇게 좋은, 예, 그런 소중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며칠 가시는 거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운기장이 선교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6817번님께서 정원님 예쁜 꽃 좀 보세요. 백일홍이 알록달록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거 보면 좋은 거 보면 혼자 보지 않고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1018번님의 신청곡 어머니의 기도 준비해놨고요. 라니님 오늘 반찬 내고 동생과 엄마와 함께 성수동 데이트하고 피아워십, 예, 컴패션 워십에 집회 갑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질 저녁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신청하신 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피어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오늘 하거든요. 음식하고 있는데 안 오시네요. 한 분이라도 오셨는지 그 사이 예,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셨고요. 제가요 당향로 흔적은 안 남겨도 시골에서 듣기 하려고 데이터 업했습니다. 넉넉하게 들을 수 있어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약돌 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커피향기님, 아니 하루 전엔 계획 세우고 이것저것 해봐야지 하는데 막상 그날이 오면 왜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은 건지.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 운동 겨우 하고요. 아침 비인 속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탄수화물 적게 식단하고 그런데 자꾸 밥에 시선이 갑니다. 다이어트도 힘들고 성경 공부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아니 힘든 만큼 얻어지는 게 많은 거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있죠. 거참. 그래서 좋은 것을 얻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이걸 하면 좋은 거 아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아침 운동 하셨네요. 남궁송호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최선배 남궁송호가 함께하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Rains in the Sky, Cowboys for Jesus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LF님, 어제 집들이 하셨군요.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시 가족분들과 함께.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대요. 전복곰탕, 전복 미나리 김치, 전복회, 낙지, 탕탕이, 초무침, 표고버섯, 문어소보, 바다가 다 왔네요. 동그랑땡, 또 김치 메밀 전병까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셔서 보양식으로 준비했는데 어찌나 좋아하시고 잘 드시든지요.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시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이 저희가 이사하고 12일과 15일에 이사를 하셨고요. 둘째 형님도 내년 4월에 이사하신대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꿀팁도 전해드리고 가성비 좋은 수납장, 조립식 대용량, 철제 시스템 드레스룸 행거. 아유, 그냥 모든 이사의 전수를 다 하셨군요. 이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물건들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주문해서 선물로 보내신다고. 식사도 대접받고 또 이런 선물도 받으시고 시댁분들도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1부에 나눴던 로이스님 심의 받으러 가는 날인데 그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기곰 엄마님 회사 지금 계시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요즘이에요 하셨어요. 자세히 적혀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역시 믿습니다. 은성마음님이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하셨는데 아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은성마음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황금병아리님이 7년의 출근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인데 홀가분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날이에요. 또 다른 시작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잘하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7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의 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정말 또 중요한 얘기 남겨주셨는데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많은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기도 합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지금 굴에 수목원에 계세요. 해먹에 누워 계세요. 이렇게 부러울 때가. 예, 신청하신 일상 박진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과 주일로 보내시고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작가든 음악가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상황에서 사색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사색하느냐에 따라 당장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10년 후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0: 창조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이 찬송은 아가서 2장 1절에 기록된 나는 샤론의 장미,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란 말씀과 표현의 근거에 아이다 귀리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데요.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불멸의 꽃이므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역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전해드립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1: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거의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도 아무런 자랑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도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주하게 하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와 같이 되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전승현의 음성으로 실로암 샘물가의 빈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544장 찬송 울어도 못하네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백현준, 김미경, 국립합창단 함께하는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송 김승철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황화자의 음성으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0: 10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정서불안이 있으신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머니 송권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셨고요. 4240번께서는 저희 자녀들에게 새 생명 주옵소서, 딸과 아들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셔서 두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기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꼭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딸기님께서는 오늘부터 남편이 일 갑니다. 오전만 교육받고 오는데 주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고질라님께서는 본향을 향하네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이 저작권 문제로 방송을 해드리지 못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주마마님께서는 피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더불어 신청하신 요배 고백은 그저께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 못 들으셨을까요? 꽃마리님, 구역장님 림프절 방사선 치료 과정에 주님 도우시어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적의 하나님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이어서 주리의 치유의 노래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편의 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뉴의 주 앞에 서울 테트랍 창단의 곡 1부의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JL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한웅재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7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2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에스겔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오늘은 연약한 인생이 의지해야 할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예언보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소망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당장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강대국인 애굽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전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겉으로는 강대국 같아 보이나 사실은 갈대와도 같은 허약한 애굽을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다 그 고난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을 찾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처하게 되는 고난에는 자녀를 새로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의 도움을 찾아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부딪히며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특권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멀리하고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계민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파란 하늘님, 샬롬. 새벽에 처음 들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이럴 때는 안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러네요. 오셔서 저는 반갑지만 마음이 복잡했던 일 그냥 싹 다 잘 정리되고 기쁜 마음으로 가뿐하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은님께서는 마지막 항암 잘 끝내고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수많은 고비와 위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당신이 제 곁에 계셔 지켜주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갈 길은 많지만 희망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일단 항암 마지막까지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건강해지실 일 남은 거죠. 그렇게 주님 손잡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김용태님, 오랜만입니다. 그냥 출첵만 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문자 올려주신다고 모두들 좋고 이쁜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JMH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0702번께서는 확실히 새벽 출근길은 선선한 기운이 남아있어 걷기에 좋네요. 여름 내내 딱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6월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7월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명수님,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술 완치되시길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님께서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추도예배 드리러 다녀오신다고 오가는 길 인도하소서 보내주셨고요. 민똘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킹콩박님께서도 역시 처음 글을 올려주셨고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하신 가을 햇살 그리고 나님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님, 노래하는

웅이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배영호, 존영의 찬양, 새롭게 하소서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고요. 신예숙님 신청하신 소리엘의 좋았더라 함께 할게요.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 되듯 모든 피조물은 한 가지 같은 일을 한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낸다. 더 있다. 의로우신 그분은 의를 행하고 은혜도 지키시니 그 모든 행위가 은혜롭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수만 곳을 다니시며 아름답게 논이시기 때문이다. 자기 눈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버지에게 아름답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물총새가 하늘을 날 때 그 빛깔은 불이 붙은 듯 선명하게 빛난다고 하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라락 여름 이불이 몸을 스치는 소리 똑똑 원두 위로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 창밖 화단의 작은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스쳐 서걱거리는 나뭇잎의 소리까지 주말 아침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긴박하기만 하던 알람 소리 대신에 이런 다정한 소리들을 듣고만 있어도 일주일 내내 팽팽했던 마음의 모서리가 둥글게 깎이는 것 같죠? 평일에는 놓치고 살았던 이 평화의 소리들을 담뿍 담아내는 아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샤랄랄라님, 반갑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평화가 가득한 찬송들이죠.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태안에서 듣고 계시네요. 축복이 할배님, 그리고 6529님은 문경에 계십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려요. 산속은 짐승들도 비가 오면 조용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비멍하니까 좋네요.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리는데요. 우선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군요. 7583님, 쾌유하시고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네요.

폴 발로쉬의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 워커, This is My Father's World,

아름다운 아침. 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사님은 베트남에서 듣고 계세요. 레인보우로 하롱베이에서 듣습니다. 어머나, 회사 동료 3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하게 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힐링의 시간 보내고 있죠. 와, 회사 동료들 30명도 넘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리 아이들 없이 어른들끼리 움직이는 거여도 또 좀 앞장서서 인솔하는 분도 계셔야 하고 일정 짜고 조율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잘 여행 떠나시게 되어 다행이네요. 하롱베이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대학생쯤인가 대한항공 광고에서 하롱베이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평화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갔을 때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죠. 이천사님도 최고의 시간 보내고 힐링의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언어에 온도가 있습니다. 얼굴과 삶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섬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사랑, 찬양, 위로, 감사, 축복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 믿음 온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부화합니다. 온도는 다른 이에게 전파됩니다. 마치 따스한 커피를 마시면 커피 온도로 몸이 따뜻해지듯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따뜻해집니다. 시체는 주변의 온도와 자신의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신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삶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한층 더 복의 통로가 돼갑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온도.

문자 뒷자리 8502 쓰시는 분, 교회에서 뮤지컬 예배를 드리셨대요. 오래전 프랑스 위그노 여인들의 예배와 찬송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싶더라고요 하면서 웨이 메이컬,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하셨고, 최은정 님도 영화 신의학단에서 들었던 웨이메이커 듣고 큰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그쵸.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상관없이 CBS의 많은 애청자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는 노래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주말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칭 투 자이언,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교회에서 뮤지컬 예배를 들으셨다는 분의 사연을 읽고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은 이 노래를 틀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All for One의 Someday 준비했고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노틀담의 곡주 OST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Someday. 편견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언젠가 오길 꿈꾸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2부 준비하겠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주말이라서 등산 좀 가려고 했는데 찬양 들으면서 글도 쓰고 또 좋은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상꾼 시인님 와 닉네임과 사연이 잘 어울려요. 산꾼 시인님 상꾼 플러스 시인님 등산도 즐기시고 시 쓰는 것도 즐기시는 분이시군요. 멋지신데요. 이어가는 곡은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아침마다 음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한 시험 보는 날. 5431님, 어떤 시험을 보시는 걸까요?

예, 모든 세상의 모든 시험이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어떤 시험을 보실까? 궁금해요. Haven of rest,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7103님, 평일에는 2부까지 들을 수 없어서 주말에는 꼭 챙겨 들어야지 했다가 이제서야 2부를 듣게 됐어요. 언제나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과 찬양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부도 열심히 들을게요. 와, 고맙습니다. 주말엔 늦잠 주무셔도 되는데 또 부지런히 일어나 1부도 듣고 일부러 2부도 챙겨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인생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장애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일이지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쭐함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포자기 또한 교만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가장 정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교만함이 눈을 가리면 아무리 자신 있게 걸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과신이 깨질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나 이 또한 감사한 것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밀어붙인다고 꿈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이 될 때 만선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0번째 페이지 묵상 믿음의 장애물

오늘 아침에는 침대에서 더 자고 싶었는데 라디오에서 일어나세요 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덕분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제이브님 일어나셨어요?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A mighty fortress,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지방회 주최 암송대회에서 1등한 외손녀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니님도 축하드려요. 우리 손녀한테 좋은 일 있는 게 또 주니님이 가장 행복하신 일이죠. 그쵸?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보라카이로 여행을 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세자매 보라카이 여행 왔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우기라서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날씨도 건강도 그리고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까지 모두 무사히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한 여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신나게 잘 놀고 충전 가득해서 돌아갑니다. 저희 세자매 조심히 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네, 자매끼리 떠나는 여행도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쵸? 1부에서는 하롱베이, 30명 넘는 회사 동료들과 여행 가신 그런 사연도 있었는데 2부에서는 자매들끼리 떠난 보라카이 여행기도 참 좋네요. 주말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0: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보면 유난히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와 대단해 감탄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와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누구 솜씨? 이러면서 감탄. 또 더운 여름에도 하늘이 파랗고 맑으면 환상적이야 라고 감탄.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운치 있네 이러면서 또 감탄. 누군가 잘하는 게 있으면 리스펙, 야 진짜 부러운 달란트다 라며 감탄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감탄할 만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수시로 발견하고 캐치하고 또 표현하는 것도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 그 누구보다 감사가 넘치겠죠. 또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은 좀 닮을 수 있다면 닮아가야 하겠죠.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7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부영 소소한 것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습에도 감탄하는 것. 그만큼 마음이 좀 유연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그 또 리액션, 감탄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흥? 저게 뭐 대수라고? 뭐 있어요. 근데 어떤 영혼 없이 하는 리액션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 또 행복에서 나오는 그런 감탄들 우리가 자주자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가족의 신청곡들 끊지 않고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768

6번님 청하신 곡, 팀로월십 함께 지어져 가네 준비했고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춘수님 신청곡 포레스트의 한 발 한 발도 이어듣고요. 최윤정님 청하셨던 예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주찬양 싱어즈 덮으소서

0: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둘, 셋.

주찬양 싱어즈의 덮으소서 전능왕 오셔서 접속곡 들었고요. 앞서 최윤정님 청하셨던 예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포레스트의 한발 한발 이 곡은 이춘수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그리고 앞서 7686번으로 청하셨던 팀로월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 7963번님 청하신 곡이에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우르르 월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어지고요.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까지 네 곡 함께 할게요.

0: 피아 워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르르 워십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리고 7963번으로 청하셨던 송정미의 나의 기도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친밀한 교제님 청하신 곡이에요. 옹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자신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한심해하지 말고 뭐 어때? 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날인데 라고 말하며 툴툴 털어버려라. 때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네가 널 변호하고 다독거리지 않으면 누가 널 이해하고 보호해주겠니?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처음 경험하는 날을 맞이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렴. 유인경의 에세이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중에서 읽어.